0: 청청
1: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 청청